0: 소리 지리야 지배인 소리는 말은 부르
1: Produa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